예뻐로 갔다 기라시 오피리 이게 예뻐로 갔다 기 스케치오케 바몬 시아무니코 미랑아깐 라라소로니스 나니 게도 왔던 바로 갔다 강남빙 라샤깐 소선호 수문이 오키 시아무니코 Este es tu calipurcanti, se carencan calata.